익숙함이 소리지는 맘 편안함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 주는 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 저 멀리 우주로 슉 보내버리자 오케이 너 지금 방금 웃었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뭐 말이 필요해 어딜 가든 네 생각에 오늘도 든든해 다만 늘어나는 내 욕심이 널 밀어내지